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지 81년이 되는 9일,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는 오전 10시 45분부터 평화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사망한 피폭자 등을 포함해 2,773명의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20만 4,708명의 원폭 사망자 명부가 봉안함에 안치됐습니다. 그리고 원폭이 작렬한 시각인 오전 11시 2분 묵념을 올리며 희생자를 추도했습니다.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기념식에서 나가사키 평화선언을 낭독하고 세계 각지에서 핵군 축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위기감을 나타내며 핵무기와 인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피폭자와 유족 대표 그리고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 98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지난번 뉴욕에서 열린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해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폭자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가까워져 피폭자 없는 시대가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30여 년 전부터 나가사키시의 소중학교에서 실시해온 피폭체험 강연에 대해 작년도에 피폭자 본인이 직접 강연한 횟수가 자녀나 손자 등이 강연한 횟수를 처음으로 믿더라 새로운 평화 교육을 어떻게 확립할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1 피폭지 나가사키는 원폭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명복을 빌고 나가사키를 마지막 피폭지로라는 염원을 국내외에 다시 한번 발신합니다.
1: 중남미 순방 중인 모태기 외상이 카리브해의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소버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방문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일본 시간으로 8일 새벽 소버스 외교장관과 1시간 남짓 회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태기 외상은 일본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해 설명하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 카리브해 주변국으로 구성된 카리브 공동체 카리콤과 일본의 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북조선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라 모태기 외상이 납치 문제 등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자 소버스 장관은 일본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2027년부터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도 고려해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0: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8일 호르무즈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오만과의 협의에 대해 합의는 눈앞에 있다고 말한 한편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한 데 대해 보상하는 등 다른 조건도 관련돼 있다고 말해 해협 통항을 재개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합의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상 등이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협상 중재자를 인용해 이란은 재정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항행의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지난 며칠 동안 협상이 정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자국 석유를 판매하기 위한 제재 해제와 미국의 해상 봉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벤스 미 부통령은 8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원유와 가스의 양이 이 분쟁이 시작되기 전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란은 지금까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해왔지만 신용할 수 없으므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통항하던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UAE, 아랍에미리트 외교부가 8일 발표해 여전히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조선이 3만에서 5만 명의 병사를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뒤 향후 러시아로부터 모든 종류의 장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SNS에 북조선의 동향에 대해 러시아 영내에 나타난 병사는 당초 수백 명이었지만 이후 수천 명 규모가 됐고 현재는 3만 명에서 5만 명이 파병되기로 결정됐다는 관측을 나타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북조선제 미사일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북조선이 현대전의 경험을 축적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모든 종류의 장비를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방공 시스템과 드론 등의 분야에서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조선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생성형 AI 챗GPT의 개발사인 미국의 오픈 AI가 AI 모델 아스트라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개발 중인 AI 모델 아스트라의 능력을 자세히 조사한 결과 프로그래밍과 사이버 보안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트라에 구현된 소프트웨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어 자체 판단으로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내 지침에 따라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AI가 인터넷이나 외부 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외에 위험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중단하는 구조를 도입해 향후에는 미국 정부 기관과도 연대해 모델 능력을 검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개발 중인 AI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타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7월에 밝힌 바 있어 급속히 성능이 높아지는 AI의 안전 대책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나리타 공항에서는 오봉 휴가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의 출국이 8일 피크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괌이나 하와이 등 휴양지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엔화 약세와 유류 할증료 급등의 영향으로 가까운 한국이나 타이완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리타

나리타 공항에 귀국 러시는 8월 16일이 피크가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같이 가보시죠.
0: 네, 오늘은 제23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홋카이도 여행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친구인 아야카 그리고 일본의 서브컬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마이크와 함께 고양이 카페에 와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는 카페 안에 풀어놓은 고양이하고 함께 놀 수 있는 곳이에요.
0: 그럼 제2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ご飯を食べています。
3: 本当にかわいいね。おいでおいで。私はこの子が好き。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4: 猫カフェってリラックスできるよね。
2: 本当ですね。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タミ、고양이를보면서말합니다。
0: 귀엽다.
2: 민나 고항을 食べています.
0: 모두 밥을 먹고 있어요.
1: 아야카가 대답합니다.
3: 本当に 可愛いね.
0: 정말로 귀엽네.
1: 그리고 나서 고양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3: 어이데 어이데.
0: 이리 와, 이리 와.
1: 다가온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아야카가 말합니다.
3: 私はこの子が好き.
0: 나는 얘가 좋아.
1: 다음은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말합니다.
0: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마이크는 아주 느긋하게 쉬고 있습니다.
4: 네코 카페 때 리락스 되기려네.
0: 고양이 카페는 느긋하게 쉴 수 있지?
1: 탐이 말합니다.
2: 本当ですね.
0: 정말 그래요.
1: 고양이 카페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있어서 좋아하는 타입을 찾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2: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私는
0: 나.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5: 猫는
0: 고양이.
5: この猫는
0: 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5: 好きです.에
0: 好き는 좋아하다는 뜻의 나 형용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가를 붙이고 그 뒤에
5: 好きです.라고
0: 하면 됩니다. 고양이
5: 猫를
0: 좋아하는 경우에는
5: 猫が好きです.
0: 라고 합니다.
1: 네코 스키데스 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5: 스키데스
0: 에
5: 스키
0: 좋아하다는 나 형용사로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는 오가 아니라 가를 사용하죠.
1: 그렇군요. 아야카가 한 말 와타시와 고노코가 스키 나는 얘가 좋아 또 같은 표현이군요.
0: 네. 친근한 사람과 허물없이 하는 대화에서는
5: です를
0: 생략하고
5: 好きです
0: 대신에
5: 好き라고만
0: 해도 됩니다.
1: 타미나 아야카는 와타시와 나는을 생략하지 않고 말했네요.
0: 네, 이 경우에는 몇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0: 사람은 나는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1: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처럼
0: 私は를 분명히 말한 거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好きです. この猫が好きです.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0: 그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4: 寿司が好き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2: 음식은 뭘 좋아해요?
1: 食べ物는
0: 음식.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가 붙어 있습니다.
1: 何?는
0: 의문사로 무엇이라는 뜻이죠.
1: 何が好きですか?
0: 는 뭘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4: 寿司が好きです.
2: 초밥을 좋아해요.
0: 초밥은 해외에서도 유명하죠.
2: 네, 그럼 질문을 한 뒤에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1: 食べ物は何が好きですか? 寿司が好きです.
2: 잘 따라하셨나요?
0: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해볼까요? J-POP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J-POP은
1: J-POP, J-POP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J-POP가 好きです. J-POP가 好きです.
0: 만화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만화는
1: 만가,
0: 만가입니다.
2: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3: 만가가 好きです. 만가가 好きです.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本当ですね.
1: 本当는
0: 本当 정말을 짧게 말한 것입니다.
1: 本当ですね는
0: 정말 그래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상에 대해 크게 동의할 때 사용합니다.
2: 네,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本当ですね.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가와이. みんなご飯を食べています.
6: 本当にかわいいね. おいでおいで. 私はこの子が好き.
5: 私はこの猫が好きです.
7: 猫 カフェ って リラックス できるよね.
5: 本当ですね.
7: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2: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좀 색다른 커피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대화에 나온 고양이 카페처럼 일본에서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데요. 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카페로는 고양이 외에도 올빼미 카페나 토끼 카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2: 네, 일본어를 잘 못하더라도 같은 동물을 좋아하는 손님끼리 금세 친해질 수 있겠네요.
0: 네, 이 밖에도 메이드 차림을 한 점원이 주인에게 주인님 고슈진사마라고 부르면서 접대하는 메이드 카페가 유명하고요. 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조교 카페, 플라네타리움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낭만적인 플라네타리움 카페도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테마로 한 카페도 있다니까 팬들은 정말 좋아할 거예요.
2: 네, 여러분 관심이 있는 카페가 있으신가요? 일본에 오시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